0: I'ma be a legend, you just watch and say. 힘들든 여전히 말 못 만지. 괜찮아 이제 팬들이 나에게 대체. 힘이 되는 응원 너가 고맙게. 1분이 더 빨리 지금 너한테. 너를 위한 음악 스튜디오 late night. 오늘 밤에 don't know. Thinking to myself.
1: Who am I?
2: No, no.
0: Thinking to myself. Yeah, yeah, I don't know. Just got me thinking to myself.
2: Yeah.
0: Thinking to my.
2: Who am I?